0: So just as one applied this fourfold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mptiness of form, then the text suggests that we should also extend this understanding of the fourfold approach to all the remaining aggregates, such as the aggregate of feelings, discrimination, ment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1: 那你，那你讲的碰碰啊，碰碰啊，它确实他们叫咯，可是啊，累积个确实碰碰啊，那对不起。So
0: with this, within the category of five aggregates, all the composite phenomena are included.
1: 嗯，但你呢，谢瑞普，他这确实他们叫东北人的，哎，你曾经没把学说，那，对不对？
0: 全部看完吧，我说，对不对呀？生命去年那把结，说的下一把嘞。Then we read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hav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so on until we reach the last passage, which we read, the last sentence of the paragraph, which reads, they have no decrease and they have no increase. In this section, are presented what are called the emptiness of the eight profound aspects.
1: 嗯，现在打第一的，打成年没吧？是呢，人际成年，即还是我们给，即没打过的单位，我们说过去几成年的，因为让给。 아니 가시 우리 변호 수술 원으로 써 보던 데가 랑게 생이 전에 타니에도 아니 배지 생이도 랑게 생이 전에 요래디 이네 그게 당시 전에 아니 대대비 생이 매봐 그다 다가는 신기 뉴지기 최 뉴진기 깨네 용기 요래디 이네 당시 전에 내로고 나도 맞게 봐 다가는 신기 미투비 깬 차인 좀 가야 요래디 이네 가서르게 내로가도 땅 가봐 매 봤어. 너나 어디 드리시샤. 얘네 방제 처음에 벌써다 이제 무슨 쉬었으면도. 다 제니 뭐 자식을 넣어서 오는 시리. 자식 취지대. 한계 된신 내가 좀 가봐 매 봐. 깨 매 봐. 차봐 매 봐. 땅 매 봐. 오와 매 봐. 좀 매 봐. 다들 팀이 된식 민 전에. 된중 쪽에 다 계속. 와다. 네 쪽에 시즌에 배지다 예배지를 해야 돼. 예배지. 땡중 강라. 단 뉴직 땡중. 뉴직 땡중 강라. 가서게 예대부터 진전 가서게부터 땡중대 시수 주버를 했을라바이다. 아니 자체인 거야. 땡중대 시수 주이면 자연아. 아니 시수 주 매발해. 땡중대 시수 주에 가서 매발해. 자 드네이 뭐 이르자네. 드네이 그 가서 우리 그게 在有的时候呢，你就没得不行。那第一讲我听了，你就没得不行。那第一讲你给我说了呢，告诉我姐，他才怎么行？可你有的时候呢，那我讲的，哎呢，丁中康了，告诉我姐，原来的，哎呢，告诉我姐，十八妹妹八个一世纪，有的人生了对呢，哎呢，告诉我姐的，要么的
0: So we read here that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ar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So defining characteristics here refer to bo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a and also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in the case of composite phenomen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re impermanence, no self, and so on, which ar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these things and events. And then they will be individual defining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entities such as form and so on. These characteristics do exist on the relative level, and on the basis of that we define things and events.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do not exist as ultimate natures of the things and events. Because